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버리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상력이 부족해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1: 네. 네. 저는 강아지나 이렇게 근처에 있는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이 의인화되는 그림을 그리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렇죠. 의사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구원모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네. 구원모님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 있었습니다. 아, 담현 권상이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전통서예의 깊은 조형성과 정신을 기반으로 현대적 문자 추상으로 확장해온 작업의 흐름을 담고 있는데 전통의 임서를 통해 익힌 필법과 그리고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문자의 구조, 먹의 물성, 선의 움직임을 새롭게 해석하며 서예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통을 현재의 시선으로 다시 읽고 새로운 조형 언어로 확장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 오늘의 서예가 지닌 가능성과 의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품 사진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많은 서예 작품들도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서예전 다녀오셔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 많이 사진 찍어 보내주셨죠?
1: 네, 지난번에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부원모님 항상 저희들의 문화의 지평을 넓혀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관광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가을은 정말 맑은 공기와 또 부드러운 이런 햇빛 속에서 어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조용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절을 빛내주는 것이 갓지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인데요. 네, 여름에 아주 뜨거운 뛰약볕에서 하는 이런 축제와는 달리 가을 축제는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내려온 이와 같은 전통과 문화가 숨쉬고 있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요. 지난주 하나카페에서 소개해드렸던 오하라 카지노봉, 그것도 그런 축제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가을에 거리를 걷다 보면 이 등불 불빛이나 아니면 또 맞들이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이 공원이나 광장에서는 이 가을에 꽃들이 또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꽃들이 방문객들을 정말 환영해 주는데요. 일본의 가을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맞들이나 이 계절의 행사가 꼭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와 같은 가을 축제 가운데서 가을을 느끼기 위해 이 도쿄의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쇼와 기념 공원에서 열리는 코스모스 축제, 그리고 기치조지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먼저 도쿄도 다치카와시의 구경 쇼와 기념 공원에서 개최되는 이 코스모스 맞들이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코스모스 맞들이는 쇼와 기념 공원의 가을 풍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에 걸쳐 열리는데요. 올해는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개최된다고 합니다.
1: 네, 이 공원에서는 약 550만 송이의 코스모스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요. 이 꽃밭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분홍색, 하얀색, 노란색에 정말 이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짝 피어 있을 때에는 사진 애호가라든가 아니면 가족 등반객들이 아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인기 사진 촬영 장소가 있는데요. 이 하라빠 히가시 하나바타케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원 동쪽 꽃밭이라고 하는 곳과 또 민나노 하라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모두의 초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변이 가장 인기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가을꽃을 모아둔 부케 가든이라든가 아니면 센세이션 그리고 옐로우 캠퍼스 등 이 기간 중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의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허브의 언덕에 있는 코키아는 9월 중순부터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코키아는 일본에서는 호우키구사, 그러니까 빗자루 풀,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마른 코키아의 줄기를 청소에 사용하는 이 빗자루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0: 겁니다. 그런데 이 코끼아를 멀리서 보고 있으면요, 뭔가 좀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이 보송보송하고 토실토실하고 봉글봉글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초록색과 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변한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네, 이 기간 중에는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농산물 판매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간단한 음식도 이렇게 사서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 쇼와 기념공원에 가실 분들은요, JR 도쿄역이나 신주쿠역에서 이 주호선 특별 쾌속열차 아니면 쾌속열차로 다치카와역까지 가서 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걸리거나요, 아니면 다치카와역에서 오메선으로 한역 더 가서 니시다치카와역이라는 곳에서 내리면 바로 있습니다. 신주쿠에서 이 다치카와까지는 특별 쾌속으로 약 30분 걸립니다.
1: 네, 그리고 여기 입장료는 어른은 450엔, 그리고 중학생 이하는 무료라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 도쿄도 부사시노시의 키지조지에서 열리는 키지조지 아키마츠리, 가을 마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이 키지조지 가을 축제는요, 매년 9월 두 번째 주말에 개최되는 전통 행사입니다. 이 무사시노 하치만구라고 하는 신사의 예대제에 맞춰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9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0: 네, 그 중에서 제일 볼만한 건 미코시 도교라는 건데요. 이건 그 키지조지 역 앞에 거리 등을 약 10대의 가마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렁찬 함성과 큰 북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연도에선 관객들도 전부 하나가 돼서 열기에 휩싸이게 되죠.
1: 네, 이 상점가에서는 이 물건을 파는 리어카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식 부스도 아주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야키소바라든가 아니면 타코야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랜턴이 이렇게 붙여져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와는 또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 마츠리 행사장은 JR 주호선과 그다음에 KO 전철 이노카시라선의 키지조지역에서 아주 가까운데요. 역 주변의 상점가 전체가 행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점가를 좀 산책을 하면서 그 열기를 느낄 수가 있겠죠. 신주쿠에서 키지조지까지는 15분 정도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과 굉장히 가까워서 저도 한번 가볼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되는 쇼와 기념공원의 코스모스 축제, 그리고 9월 12일부터 13일에 개최되는 키지조지 가을 축제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신 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정리한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게재를 해서 3개월이 지나면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먼저 금붕어 건지기 선수권 전국대회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금붕어 건지기는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금붕어 양식이 활발한 나라현 야마토 고리야마시에서 이 금붕어 건지기 전국대회가 열려서 약 2,000명이 솜씨를 겨뤘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다원어에 대응하는 전자연락장 개발이라는 영상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는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에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다원어에 대응하는 전자연락장이 개발돼서 약 120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리 등록되어 있는 문장과 단어를 선택하면 11개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나가사키현 고토시 이세세우 조업시작이라고 하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네, 나가사키현 고토시에서 8월 21일 이세세우 조업금지가 해제돼서 항구에서는 연일 이 새우가 항구에 많이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우의 이름은 이세에비 인데요. 이세에비의 이세라고 하는 것은 이 미에현에 있는 황실과 일본의 수상도 참배하는 신사 이세의 신궁이 있는 곳의 지명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1설에는 이 지역에서 잡힌 애비, 그러니까 이 새우, 이세애비죠. 예, 이세새우가 당시에 수도가 있었던 이 교토에 운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썰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잘라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아보카도 먹기 좋은 때라는 영상인데요. 이 아보카도를 잘라보지 않고도 먹기 좋은 때를 측정하는 기술을 아키타 현립대학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아키타 현립대학 생물자원과학부의 학생 3명과 또 지도교수인 오가와 아츠시 교수의 연구팀인데요. 이 아보카도는 먹기 좋은 시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 세계적으로도 폐기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가 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귀부인이라고 하는 애칭의 증기기관차 C57, 6년 만에 운행 앞두고 시운전이라고 하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에서 SL 야마구치호로서 운행됐다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6년 만에 수리를 마치고 달리게 된 C57 증기기관차의 시운전 모습을 소개합니다.
0: 네, 이어서 AI 박람회 피지컬 AI의 주목이라는 영상인데요. AI 관련 기술 전시회가 도쿄에서 열려서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로봇과 기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1: 네, 그리고 또 아주 그 불꽃놀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마가리 불꽃놀이 약 18,000발 밤하늘 순호화라고 하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98번째를 맞이했죠. 예, 오마가리 불꽃놀이가 8월 29일 아키타현 라이센시에서 열렸습니다.
0: 네, 이렇게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들으시는 하나 카페는 NHK 월드 재팬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서 일본말 첫걸음이라는 인기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교재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nhk.jp/korean이고요. 여기에서 일본어 학습을 클릭하시면 일본말 첫걸음 코너로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일본어를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희 하나카페에서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2: NHK 월드 재팬 하나카페,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날씨가 종잡기가 어렵고요. 또 뭐 태풍도 오고 뭐 이런다는 소식도 들리니까요.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린 후에 관광정보와 그리고 저희 NHK월드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이 9월 들어서 조금 약간 시원해졌나 또 그랬더니 또 다시 더위가 다시 되돌아온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일기예보를 저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게다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도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늦더위라고 하는 좀 무지무지 그 더운 시기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재킷은 입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반팔로 나갈 것인가 너무 망설이게 돼요.
0: 네, 저도 그래서 일기예보 중에서도 오늘 밤이 열대야인가 아닌가를 보는데 계속 에어컨을 켜고 자야 되는지 끄고 자야 되는지 좀
1: 맞습니다.
0: 애매할 때가 있어서 좀, 아, 좀 요즘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아주 본격적인 가을이 오려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 기온 변화에 이 몸이 못 따라간다고 할까요? 예,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여름 감기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우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모님께서는 이번 주에도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귀소 본능의 기역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서태웅 화백의 고희전으로 귀소 본능의 기역전에서 사회에 지쳐 있는 인간 생활을 풍자한 동물 의인화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 작품들도 함께 담아 인간과 오랜 시간 공존해온 동물의 인간의 내면과 현실을 투영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 의인화한 그림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그림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동물로 의인화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다른 메시지에 또 전시회 소식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먼저 이 의인화 그림을 많이 저희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죠?
1: 네, 그림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0: 그렇죠. 막 코끼리가 이게 첼로를 연주하고 아니면 또 보니까 이 검은 바둑이 같은데 강아지가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그림들이 있어요.
1: 네, 근데 이재욱 아나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의인화된 그림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글쎄요, 저는 뭐 역시 몇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의 문외 아니라 의인화의 그림은 사실은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글쎄요, 그런데 뭐 우리 조상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물들을 마치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문방사우 그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종이, 붓, 먹, 벼루 이런 것들을 좀 친구로 여겼던 그런 아마 옛날부터의 그런 흐름은 있지 않았나, 이 정도 제가 느낀 거였습니다. 이승경
1: 네.
0: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1: 저는 그림은 아닌데, 이 음악에 보면 왜 브레멘 음악대라고 동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0: 예, 그래서 뭐, 굳이 별로 본 것도 없어서, 어떤 동물로 의인화한 그림을

0: 드리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상력이 부족해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1: 네. 네. 저는 강아지나 이렇게 근처에 있는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이 의인화되는 그림을 그리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렇죠. 의사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네. 구원모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네, 구원모님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 있었습니다. 아, 담현 권상이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전통서예의 깊은 조형성과 정신을 기반으로 현대적 문자 추상으로 확장해온 작업의 흐름을 담고 있는데 전통의 임서를 통해 익힌 필법과 그리고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문자의 구조, 먹의 물성, 선의 움직임을 새롭게 해석하며 서예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통을 현재의 시선으로 다시 읽고 새로운 조형 언어로 확장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 오늘의 서예가 지닌 가능성과 의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품 사진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많은 서예 작품들도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서예전 다녀오셔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 많이 사진 찍어 보내주셨죠?
1: 네, 지난번에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부원모님 항상 저희들의 문화의 지평을 넓혀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관광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가을은 정말 맑은 공기와 또 부드러운 이런 햇빛 속에서 어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조용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절을 빛내주는 것이 각지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인데요. 네, 여름에 아주 뜨거운 뛰약볕에서 하는 이런 축제와는 달리 가을 축제는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내려온 이와 같은 전통과 문화가 숨쉬고 있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요. 지난주 하나카페에서 소개해드렸던 오하라 카지노봉, 그것도 그런 축제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가을에 거리를 걷다 보면 이 등불 불빛이나 아니면 또 맞들이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이 공원이나 광장에서는 이 가을에 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꽃들이 방문객들을 정말 환영해 주는데요. 일본의 가을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맞들이나 이 계절의 행사가 꼭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와 같은 가을 축제 가운데서 가을을 느끼기 위해 이 도쿄의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쇼와 기념 공원에서 열리는 코스모스 축제, 그리고 기치조지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먼저 도쿄도 다치카와시의 구경 쇼와 기념 공원에서 개최되는 코스모스 맞들이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코스모스 맞들이는 쇼와 기념 공원의 가을 풍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에 걸쳐 열리는데요. 올해는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개최된다고 합니다.
1: 네, 이 공원에서는 약 550만 송이의 코스모스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요. 이 꽃밭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분홍색, 하얀색, 노란색에 정말 이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짝 피어 있을 때에는 사진 애호가라든가 아니면 가족 등반객들이 아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인기 사진 촬영 장소가 있는데요. 이 하라빠 히가시 하나바타케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원 동쪽 꽃밭이라고 하는 곳과 또 민나노 하라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모두의 초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변이 가장 인기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가을꽃을 모아둔 부케 가든이라든가 아니면 센세이션 그리고 옐로우 캠퍼스 등 이 기간 중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의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허브의 언덕에 있는 코키아는 9월 중순부터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코키아는 일본에서는 호우끼구사, 그러니까 빗자루 풀?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마른 코키아의 줄기를 청소에 사용하는 이 빗자루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0: 겁니다. 그런데 이 코끼아를 멀리서 보고 있으면요, 뭔가 좀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이 보송보송하고 토실토실하고 봉글봉글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초록색과 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변한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네, 이 기간 중에는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농산물 판매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간단한 음식도 이렇게 사서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 쇼와 기념공원에 가실 분들은요, JR 도쿄역이나 신주쿠역에서 이 주호선 특별쾌속열차 아니면 쾌속열차로 다치카와역까지 가서 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걸리거나요, 아니면 다치카와역에서 오메선으로 한역 더 가서 니시 다치카와역이라는 곳에서 내리면 바로 있습니다. 신주쿠에서 이 다치카와까지는 특별쾌속으로 약 30분 걸립니다.
1: 네. 그리고 여기 입장료는 어른은 450엔, 그리고 중학생 이하는 무료라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 도쿄도 무사시노시의 키지조지에서 열리는 키지조지 아키마츠리, 가을 마츠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이 키지조지 가을 축제는요, 매년 9월 두 번째 주말에 개최되는 전통 행사입니다. 이 무사시노 하치만구라고 하는 신사의 예대제에 맞춰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9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0: 네, 그 중에서 제일 볼만한 건 미코시 도교라는 건데요. 이건 그 키지조지 역 앞에 거리 등을 약 10대의 가마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렁찬 함성과 큰 북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연도에선 관객들도 전부 하나가 돼서 열기에 휩싸이게 되죠.
1: 네. 이 상점가에서는 이 물건을 파는 리어카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부스도 아주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야키소바라든가 아니면 타코야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랜턴이 이렇게 붙여져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와는 또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 마츠리 행사장은 JR 주호선과 그다음에 KO 전철 이노카시라선의 키지조지역에서 아주 가까운데요. 이 역 주변의 상점과 전체가 행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점가를 좀 산책을 하면서 그 열기를 느낄 수가 있겠죠. 신주쿠에서 키지조지까지는 15분 정도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과 굉장히 가까워서 저도 한번 가볼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네, 오늘 관광정보는 9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되는 쇼와 기념공원의 코스모스 축제, 그리고 9월 12일부터 13일에 개최되는 키지조지 가을 축제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 최근에 게재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신 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정리한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게재를 해서 3개월이 지나면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먼저 금붕어 건지기 선수권 전국대회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금붕어 건지기는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금붕어 양식이 활발한 나라현 야마토 고리야마시에서 이 금붕어 건지기 전국대회가 열려서 약 2,000명이 솜씨를 겨뤘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다원어에 대응하는 전자연락장 개발이라는 영상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는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에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다원어에 대응하는 전자연락장이 개발돼서 약 120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리 등록되어 있는 문장과 단어를 선택하면 11개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나가사키현 고토시 이세세우 조업시작이라고 하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네, 나가사키현 고토시에서 8월 21일 이세세우 조업금지가 해제돼서 항구에서는 연일 이 새우가 항구에 많이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우의 이름은 이세에비. 인데요. 이세에비의 이세라고 하는 것은 이 미에현에 있는 황실과 일본의 수상도 참배하는 신사 이세의 신궁이 있는 곳의 지명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일설에는 이 지역에서

0: 애비, 그러니까 이세우, 이세앱이죠. 이세 세우가 당시에 수도가 있었던 이 교토의 운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썰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잘라보지 않고도 알수 있다. 아보카도 먹기 좋은 때라는 영상인데요. 이 아보카도를 잘라보지 않고도 먹기 좋은 때를 측정하는 기술을 아키타 현립대학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아키타 현립대학 생물자원과학부의 학생 3명과 또 지도교수인 오가와 아츠시 교수의 연구팀인데요. 이 아보카도는 먹기 좋은 시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 세계적으로도 폐기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가 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귀부인이라고 하는 애칭의 증기기관차 C57, 6년 만에 운행 앞두고 시운전이라고 하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에서 SL 야마구치호로서 운행됐다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6년 만에 수리를 마치고 달리게 된 C57 증기기관차의 시운전 모습을 소개합니다.
1: 네, 이어서 AI 박람회 피지컬 AI의 주목이라는 영상인데요. AI 관련 기술 전시회가 도쿄에서 열려서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로봇과 기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아주 그 불꽃놀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마가리 불꽃놀이, 약 18,000발 밤하늘 수놓아라고 하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98번째를 맞이했죠. 오마가리 불꽃놀이가 8월 29일 아키타현 라이센시에서 열렸습니다.
1: 네, 이렇게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들으시는 하나 카페는 NHK 월드 재팬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서 일본말 첫걸음이라는 인기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교재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nhk.jp/korean이고요. 여기에서 일본어 학습을 클릭하시면 일본말 첫걸음 코너로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일본어를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희 하나 카페에서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 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날씨가 종잡기가 어렵고요. 또뭐 태풍도 오고 뭐 이런다는 소식도 들리니까요.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